0: 천천히 천천히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걷는 것도 제법 괜찮아
1: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걷는 것도 제법 괜찮아